옳은 것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진리와 복음의 빛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의 뜰한 자유 메들리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자유는 누리고 있을 때보다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우리말을 쓰고 원하는 곳을 가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아 후손들에게 건네준 자유를 그저 누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겠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나라 사랑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불평보다 감사를 더하고 염려보다 기도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0: 백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품고 암송해야 될 한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출석 체크하고 계십니다. 7238님 반갑습니다. 1806님 오셨고요. 1100님 또 5503님 오셨어요. 9918님 또 5945님 사랑했더란 한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오셨고요. 1667님 반갑습니다. 0118님도 오셨고 7978님 또 9003님은 어제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끙끙 앓느라 어합공연을 볼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꼭 보세요. 그리고 5226님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젯밤 TV로 시청을 했는데요. 아들과 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봤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행사더라고요.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있게 찬양을 했겠죠. 네, 그리고 2061님께서도 직접 여수에서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그 감동을 보내주셨네요. 네, 맞아요. 어제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나라사랑 대축제였습니다. 그냥 축제가 아니라 대축제, 큰 축제였다는 거죠. 오늘도 익산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알람까지 해놓으셨다고요. 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찬양을 따라하면서 봤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8968님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4988님께서도 오셨고요. 귀한 묵상 나눔 감사합니다. 4295님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7356님도 반갑습니다. 8918님, 요한이 씨, 오늘도 기도하면서 좋은 하루 되게 하소서, 강건함 가운데 붙드소서, 이렇게 8918님. 8905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고 한 말씀도 받아가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오늘까지 익산에서 공연을 합니다. 어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익산에서 저녁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토요일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익산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십자가 군병 메들리 함께 하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해.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 마음에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극동방송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여수를 지나서 익산에서 나라사랑 공연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과 노래로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무대 위에선 아이들의 목소리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려 연습하고 무대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머지않아 이 나라의 교회와 사회, 각자의 일터를 세워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노래가 단순한 공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 고스란히 700여 명의 아이들의 찬양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의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여수와 익산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 곳곳으로 힘차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할

0: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교통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찬송가 필사를 30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꾸준하게 잘 따라오셨겠죠. 그리고 8월 27일 현장에서 만나서 31일째 되는 마지막 필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필사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현장에 오시면 그 찬송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0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 주셨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찬송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난 야곱은 낯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그날 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1841년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 작가인 사라 플라워 애덤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빚어냈고 15년 뒤인 1856년 미국의 작곡가 로웰 메이슨이 배단이라는 선율을 붙여 이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고난이 줄어들고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역사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찬송은 매우 낯선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그 낯선 선율에 우리말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세워지고 그 이듬해부터 한국어로 번역된 찬송이 하나 둘씩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인 릴리어스는 그 무렵에 번역된 몇 개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회고합니다. 비록 몇 곡뿐이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찬송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시작은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1889년 1월 2일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예배 참석자 중 5명의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필사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입니다. 세례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한 것입니다. 초기 기록에는 이 찬송 제목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타나며 1894년 언더우드가 펴낸 찬양가에는 당시 표기로 우리 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관련한 조금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졌으며 세문안교회 찬양대를 지휘한 김영환 선생은 그 시절 예배 찬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조 비슷한 찬송가가 우리나라 서양 음악의 시작이었다. 이 말은 서양 선율이 얼마나 낯설었던지 찬송을 마치 우리나라 전통 시조처럼 느릿느릿 목청을 떨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작곡가인 로엘 메이슨이 직접 들었다면 이게 내 곡이 맞나? 하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을지도 모릅니다. 음정과 박자는 제각각이고 음악적으로는 꽤 서툰 찬송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까지 서툴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완벽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말 가사와 악보를 갖춘 찬송가를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낯선 가사와 선율이었지만 그 위에 기도와 눈물이 쌓이면서 마침내 우리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세계인의 기억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에도 악단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곁에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악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연주자들의 모습과 이 찬송의 선율이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 찬송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니라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마지막 기도처럼 들립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188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예배에서 하나님 가까이를 불렀던 초기 신자들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노래는 서툴렀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만큼은 분명하고 간절했습니다. 야곱이 차가운 돌을 베고 누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삶의 돌베개 같은 시간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서양 찬송이 기도와 눈물을 통해 우리의 찬송이 되었듯이 우리의 눈물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밤이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플리버 워십의 예수께로 가봅시다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풀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금요일 오늘 사랑이들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이 광복 81주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일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익산 나라사랑 축제 무대에 오릅니다. 저녁 7시부터 또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연휴 동안 충분히 쉬시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은 양인 사람들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처럼 물어뜯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까닭 없이 미워하며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배척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과 3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보기에는 양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질적인 신분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신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너희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 말씀이 바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냄받은 자는 단순히 신분음을 가는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람과 동일시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함께 가는 것, 이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보내는 곳에 내가 너희를 통해 함께 간다. 너희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내가 함께하는 신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지요. 머리와 몸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다스리고 몸은 머리의 뜻과 의지를 현실 속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해를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와서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때리는 것과 몸을 때리는 것은 구별되지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몸을 때리는 건 몸 때리는 거고 머리 때리는 건 머리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몸을 때리면은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에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신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삶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으로 하면 이리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딱 보는데 와, 너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 너를 보면 하나님 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키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인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다시 보낸 것처럼 바로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자기 자신과 연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태도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41절부터 4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41절 42절에서는 내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를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대접해요. 영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요 별것 아닙니다. 뭐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목마를 때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아주 작고 평범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조차 예수님은 하찮은 친절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존귀한 행동 나에게 한 행동이야 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단순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먹을 거 있어? 하고 찾아오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 잘 섬기면 좋겠어요. 그들도 여러분을 섬기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상을 주신대요. 저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섬길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믿는 사람이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면 여러분이 커피 열 잔은 사셔야 돼. 커피 사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잔을 여러분 얻어 먹으세요.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요. 너는 나를 영접한 거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예수 믿도록 은혜 줄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리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단서가 41절, 4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의인이다, 제자다,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우리를 작은 자로 알았다가 어느 날 이 이리가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를 영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의 지적 수준의 차이입니까? 성품의 차이입니까? 도덕성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변화와 구원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의

용변과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겠다. 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뭐냐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생기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게 만드신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절대다수는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꼭 소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을 봐보십시오. 바울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바울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입니다. 빌립보에서 두아디라는 5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구약을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을 영접하는 일, 바울의 말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누디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더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박해자가 내일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하는 사람이 내일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급히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리 같은 자가 바로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상처를 씻겨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등장하고 거짓말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네 앞에 꿇어 엎드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게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가 영원히 박해자가 되지 않고 너의 동역자가 되도록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사람을 포기하지 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내신 곳에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다른 성도다운 삶의 방식과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변화될 기미가 눈꽃만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쳤습니다. 또 공격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자녀들, 네 남편, 네 부모 포기하지 마. 네 가정에는 내 백성이 많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대적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고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실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반대자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자식들, 바울의 형제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 성에서 부를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자들이 있다. 그러니 계속 말씀을 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현재 반응을 보고 사람

0: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울이 내일의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감옥에 가둔 간수가 내일 내 상처를 씻어주는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의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금요일 이 시간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고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잔혹한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홍해를 가르시는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또 훗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극적인 회복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성경 속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단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지역과 교회,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153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이 시간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 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0691번

6번 062-369-0692 하나로 전화주시면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광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0153번.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서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는데요. 문자와 전화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모두 성도님 소망이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특별히 우리 호남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진행됐고요. 목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도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지금도 그 여운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어제 현장에 가신 분들 또 유튜브 중계로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큰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고백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이 나라사랑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어린이 합창단 단원, 교사, 부모님들 또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그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부어주시도록 첫 기도 함께해 주시죠.
1: 하나님, 어제는 여수에서 열린 국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통하여서 그 여수 땅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하여 목마른 저희들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곡 한 곡 공연을 통하여서 울고 웃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술을 통하여서 원수와 부수자를 잠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그 약속이 성취 되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헌신은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땅을 살릴 길이 복음에 있으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릴 역사를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그리하옵나니 아버지여, 오늘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나라사랑축제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심을 믿고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그 익산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0: 아멘.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극동방송 직원들의 스태프분들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교사 하나님 장회까지 아버지 참석자들에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님 불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림을

0: 좋은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리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강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이 땅에 길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을 은혜의 강을 다시 한번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하나님이 오늘 나라 사랑 축제에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1: 아멘.
0: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라 사랑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첫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7014번님께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이 땅에 참 빛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이 빛을 지켜나가길 원하며 국가의 안보가 더 튼튼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평화, 안정, 기쁨, 소망 있게 하시고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또 7014번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광복을 통하여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 땀을 드리고 피를 드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이 땅을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앞으로 지켜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남북관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에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선구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렇게 일할 때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임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7014 성도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자녀분에게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의 베풀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여 눈을 열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어 주시오니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는 하나님 7014 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그리옵나니 자녀분과 부모가 함께 기도하여 그 가정에 예비된 은혜를 거두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7014 분 성도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813번님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10년 전 자궁 근종 수술을 받은 후 여전히 체력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 일터를 섬기는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0813번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남편의 아내를 위한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아내분 가운데 아버지 셈을 행하시고 하나님

0: 그 남편분의 사랑과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더욱 건강한 가정과 삶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부부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수술 하나님 받은 후유로 인하여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고 힘있게 섬기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아멘.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삶의 자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실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남편분에게 주님 기도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주님께 그리 해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사연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153번 수신인 번호에 샵 0153번을 입력하시고 내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기도 사연 함께 나눌 텐데요. 1041번님, 86세이신 저희 시어머니 최학자 권사님, 기력이 없으셔서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507번님, 엄마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응급실도 가신 적이 있지만 여전히 붓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정맥 또 신장도 또 아픈 가운데 있는데 아픈 곳을 예수님 만지셔서 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더운 여름철이라 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41번님, 9507번님의 어머님들 외에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아멘.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력이 없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그 생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듯 하나님 최학자 하나님 어머님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생기를 하나님 그 호흡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활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여 그 심령의 감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은 육신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청명함이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남은 여생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의 복을 버는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507님 하나님 엄마의 아픈 무릎관절 빨리 낫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머니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천국 열쇠임을 아는 따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옵나니 하나님 치유받아 하나님 편안하게 고동하는 어머니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어머니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무릎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붓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남은 여생 보내는 하나님

0: 9007님의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문자와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하며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릴 텐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4911번님, 3311번님 두 분의 기도사연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큰딸이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건강과 또 다음 자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312번님, 유방암으로 치료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강건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4911번님과 3312번님의 기도 사연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따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하나님 자연유산을 하며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많이 어려워졌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가족의 사랑이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 다시 한번 큰 따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큰 따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자녀를 얻는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여호와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얻는 생명, 기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귀한 생명을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312 성도님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육신이 치유될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 모든 병을 익히는 암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가 하나님 줄어들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치유의 길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여서 치료의 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육신과 심령과 영혼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뚜렷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을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치유하심을 보고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전도세상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0: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유산과 또암 투병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아멘.
1: 9649번님, 시아버지께서 목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수술 후 염증과 기관지가 좋지 않아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목사님, 이어서 한 분의 기도 사연도 함께 나눕니다. 익명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9649번님의 또 시아버님을 위해서 익명의 성도님 아드님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넘어지셔서 하나님 목뼈에 하나님 신경손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중환자실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계시는데 아버지 그 스스로 염증 아버지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관지에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하나님 체액들과 하나님 그 기관지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님을 아버지여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품으시고 업어 품고 구하여 내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님의 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휴 기간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을 만난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번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1275번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6개월 은우 또 이 땅의 아기들이 영육이 강건하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5263번님, 남편을 먼저 여의고 큰딸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잘 해결되기를. 6925번님, 사랑하는 아들 건강한 청년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외에 또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큰 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요, 하나님 127호 하나님 성도님 아버지 가정에 선물로 주신 6개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이 자녀가 주님의 세대로 세워져 하나님 자녀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자라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이 땅의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자라 아버지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과의 하나님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우리 오이 육삼 어머니 성도님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여호와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따님과 어머님에게 부어져 그 심령에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님 관계의 회복으로 지혜로 임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온만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0: 신앙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6925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사옵나니, 기도 제목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함께했고요.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서쪽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따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령이 굳세어서 사람들의 적대에도 주눅들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반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한계에 다다른 사람처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좀 이상하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흔드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고 죽이는 형벌이라고 하죠. 죄수에게 베푸는 유일한 자비가 죄수의 다리를 부수어 빨리 죽이는 것이라 합니다. 죄수의 가족들이 뇌물을 주고 일을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만 이 십자가형을 당하나? 아닙니다. 이미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고통당하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세 번이나 고난을 예고한 만큼 권력자들 앞에서 용감하게 행하면 안 되시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형벌은 다른 죄인의 형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켜켜이 쌓인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가공할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받는 점에서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과 조우할 때의 반응은 공포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뜻을 전하러 온 천사만 보고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절하게 오시는 경우도 이런데 하물며 공의의 분노를 쏟아 붓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죄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처럼 돼서 마주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에 몸서리치게 두려워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땅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관계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가깝고 다정한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중복에서 부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한올의 의심 없는 갈등 없는 온전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연합한 관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육신의 가족이 미쳤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알아도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언제든 손 내밀고 호소하고 사랑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덧입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마저 등을 돌리고 단절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을 때의 충격, 이걸 예수님은 예상하고 심히 놀라고 슬퍼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합니다. 순결한 심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심판의 저주와 고통을 온전히 받는 거죠. 육체적 고통의

중압감, 거룩한 분의 정죄와 저주의 무서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과 버림받았다는 충격, 상실감, 희명과 같은 슬픔과 소외감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을 나누겠다는 제자들의 지지와 기도와 격려를 바라며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심판받지 않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고통과 단절,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체면을 생각하거나 감정을 은폐하거나 강한 척 쿨한 척 하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배웁니다. 세상살이 난관 앞에서 두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해 화나고 미울 때, 상처로 슬플 때,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이 영접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의 약한 모습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고상한 말만 하려고 하지 않아야겠어요. 아빠, 아버지요,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나의 감정, 느낌 이걸 다 아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도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치열하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의 끝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죠. 성도라면 기도하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의 욕구, 부모의 소원, 자녀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우리 소원이 하나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항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입니다. 순종적인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힘써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을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고군분투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심의 단판을 짓고 마침내 용감하게 하나님 뜻을 택하고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순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열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한 평화 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사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역

축제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예성부흥사회는 해마다 부흥성회를 이어오며 43개에 불과했던 교단산하교회를 1200여 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재효 교수는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점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좌표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팀 로거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부터 신선식품까지 담겼습니다. 배달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각각 3시간씩 이어졌고 골목이 좁아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경차가 대신 들어가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 교회갑시다 교회 이성무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며 한국교회가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는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 공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환난이 찾아와도 담대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곳은 배반과 정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긴박한 현장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닥칠 풍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스승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편히 먹으라는 위로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망을 선택하고 용기를 내라는 주님의 엄중하고도 자애로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 죽음과 지옥의 권세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에도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정과 일터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과 육체의 질병,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과 마음의 상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당당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장수연 아빠 이별로 인해서 사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빠가 두 달 동안 주환자실에서 그 만나요 라디오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아빠가 이겨내셨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천국에 보냈지만 그 믿음의 유산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극동방송 애청자 음은정 집사입니다.
2: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음은정입니다. 평촌에 있는 평촌 세종학교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황덕영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예요. 복음과 말씀, 항상 기도 이 부분을 깨워주시고자 항상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열정적인 목사님을 자랑하는 음은정 집사님.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2: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듣다가 주파수가 잡혔는데 말씀이 제게 스치면서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종은 이 주파수를 왜 아직까지 나는 몰랐지 하면서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속 듣게 됐지요. 그때 저도 사실 말씀에 있어서 좀 갈급한 면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하나님 때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 연결 이렇게 또 듣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제가 애찬 문자가 됐다 그럴까요? 이제 극동방송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종종 있었죠. 네.
1: 극동방송을 알아서 찾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말씀, 한 줄의 찬양을 통해 그 심령이 움직여 극동방송의 왕 애청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청자는 또 다른 애청자를 극동방송으로 초대하게 되지요. 극동방송이 주는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이제 주일에 이제 목사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지지만 주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매사 순간순간마다 이게 집에 오면은 그냥 의뢰꺼 자동적으로 이제 극동방송을 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게 되고 그때 들려오는 그런 멘트와 말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금 순간순간 깨어나게 되는 시간들로 치워지죠.
1: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극동방송. 그래서 나도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친구가 됩니다.
2: 네, 작은 약소하지만, 네, 좀 사실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 저로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전파로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네, 뭐 내세울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물질에 있어서도 예,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 나를 살린 이 방송은 다른 영혼도 살리지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발적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0: 이별로 인해서 사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빠가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 만나요 라디오 통해서 들려오는 찬송과 말씀으로 아빠가 이겨내셨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통해 들려온 찬송과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빠가 주신 그 믿음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저희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또 천국 소망과 또 부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엄마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리 있게 잘 지내고 그럴게요. 아빠 저 너무 사랑해 주시고 늘 아껴주셨는데 아빠 너무 많이 생각나요. 아빠 사랑합니다.
1: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또한 깊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유산으로 음운정 집사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0: 다음 세대에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정말 믿음이 잘 세워져서 시댁 식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저희 조카가 지금 중2인데 정현 조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내병구현으로 좀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전과 계획이 있을 걸로 믿어요. 우리 반드시 우연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조카 되면 좋겠고요. 모든 저희 자녀, 조카, 또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음운정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 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내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찬송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난 야곱은 낯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그날 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1841년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 작가인 사라 플라워 애덤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빚어냈고 15년 뒤인 1856년 미국의 작곡가 로웰 메이슨이 배단이라는 선율을 붙여 이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고난이 줄어들고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역사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찬송은 매우 낯선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그 낯선 선율에 우리말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세워지고 그 이듬해부터 한국어로 번역된 찬송이 하나 둘씩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인 릴리어스는 그 무렵에 번역된 몇 개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회고합니다. 비록 몇 곡뿐이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찬송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시작은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1889년 1월 2일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예배 참석자 중 5명의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필사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세례로 새 삶을 시작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한 것입니다. 초기 기록에는 이 찬송 제목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타나며 1894년 언더우드가 펴낸 찬양가에는 당시 표기로 우리 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관련한 조금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졌으며 세문안교의 찬양대를 지휘한 김영환 선생은 그 시절 예배 찬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조 비슷한 찬송가가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시작이었다. 이 말은 서양 선율이 얼마나 낯설었던지 찬송을 마치 우리나라 전통 시조처럼 느릿느릿 목청을 떨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작곡가인 로엘 메이슨이 직접 들었다면 이게 내 곡이 맞나? 하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을지도 모릅니다. 음정과 박자는 제각각이고 음악적으로는 꽤 서툰 찬송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까지 서툴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완벽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말 가사와 악보를 갖춘 찬송가를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낯선 가사와 선율이었지만 그 위에 기도와 눈물이 쌓이면서 마침내 우리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세계인의 기억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에도 악단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곁에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악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연주자들의 모습과 이 찬송의 선율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찬송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니라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마지막 기도처럼 들립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188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예배에서 하나님 가까이를 불렀던 초기 신자들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노래는 서툴렀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만큼은 분명하고 간절했습니다. 야곱이 차가운 돌을 베고 누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삶의 돌베개 같은 시간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서양 찬송이 기도와 눈물을 통해 우리의 찬송이 되었듯이 우리의 눈물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밤이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0일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전문지 포춘에요. 확실한 성공의 법칙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듣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경청, 이 경청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듣기에 대한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3분은 무조건 들어라. 2분은 공감하라. 1분 동안 내 주장을 말하라 였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5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 정말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라는 거죠.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또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경청이고요. 호감을 주는 방법도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은 성경 말씀도 생각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말이 앞서기보다 먼저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늘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경청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현재에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냥 그 상태로 있지 않고 거기서 위로와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현재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도받고 지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진 삶의 습관이요, 본능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그저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말을 아끼고 지혜로운 말로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중국과 북한 하면 이 외화벌이를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나누었던 뭐 수산물 공장이나 식당 이런 곳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관련이나.
1: 네.
0: 근데 이 외에도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오늘 또 이 외에 외화벌이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1: 네. 중국의 딸기 농장에 북한 여성들이 투입되고 있다.
0: 딸기 농장이요?
1: 네.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2023년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은 중국 랴오닝성 동강 일대 딸기 농장에 20대 북한 여성 노동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숫자가 한 100명이더라.
0: 오.
1: 그래서 딸기 재배와 수확,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가는 구조가 아닌데요.
0: 네.
1: 그래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딸기 농장에서도 이 북한 노동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딸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눈 속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들어간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간 이 농산물이 중국 내 유통망을 거쳐 가공 식품이나 혹은 디저트 재료 우리가 네. 케이크 안에 있는 그런 디저트 재료 쓰일 그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긴 사이에 강제 노동의 산물을 소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딸기 농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
1: 네.
0: 보통 뭐 딸기 농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뭐 수확하는 일이나
1: 네.
0: 뭐 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1: 네. 저도 딸기 농사를 좀 지어봐서
0: 네.
1: 아는데요. 그 한 20년 동안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하려면
0: 네.
1: 거의 1년 동안 이제 노동력을 좀 바쳐야 되는 건데 딸기를

0: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크게.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거의 매일 딸기를 따야 돼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딸기가 진물이잖아요. 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져오면 박스에 담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보면 이쁘게 이렇게 가로정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1: 상하 흠도 없어야 되고요.
0: 그렇죠.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에 싣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딸기는 수확시가 되면 매우 빠르게 따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상품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딸기 수확은 보통 12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이후에 딸기 따면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농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혹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북한 노동자들을 찾고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딸기 수확도 아까 말씀하신 뭐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되는 것처럼
0: 네.
1: 한철이잖아요.
0: 네네네.
1: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 수확을 하고 나서 네. 물론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 이 기간에 북한 주민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는 이 도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른 거잖아요. 저기 도문 지역은 지린성이고 여기 동강은 야오닌성이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의류공장에서 일하다가 딸기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고정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수위에 따라서 다른 현장으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기 수확철 보통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게 딸기의 농번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농장의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내 의류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딸기 농장에 투입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공장이나 다른 작업반으로 이동하는 시인 거죠. 이게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관리기관과 현지 업종의 현지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어디가 돈을 많이 줬냐
1: 네.
0: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내가 얼마를 받을지 언제 돌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강제 노동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1: 그저 가라면 가고
0: 네.
1: 하라면 하고
0: 네.
1: 오라면 다시 이동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얼마를 받고 또 받는 대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0: 그 딸기를 따본 입장에서는 딸기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따면 딸수록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서 딸기를 사면 정말 비싸잖아요.
1: 그렇죠. 딸기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0: 네.
1: 비싸요.
0: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왜 딸기 선택했냐. 이게 특용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누님도 많고 저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딸기 때문에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농장주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 3,500위안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 관리자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생활비와 이른바 충성자금 등이 공제되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 보도를 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1,500위안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뭐 70-80%가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간 거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0: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나 관리 조직에 흘러들어간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참 부조리한 부분도 많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임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임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환경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뭐 이전 회차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환경을 거부하거나 뭐 어떤 그 자신의 선택권이 하나조차 없는 이렇게 조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의 파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이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취업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선발, 통제 요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특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본인의 신분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딸기 농장도 당연히 숙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네. 그리고 딸기 딸 때 막 옮겨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그 포장 작업을 하고 옮기는 작업도 하고 그 끝나면 딱 어디 공간에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상 강연회 이런 것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 하는 거죠. 당연히 뭐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동, 외출, 대화, 상대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당연히 어렵죠. 자유롭게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부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예 말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 딸기라는 게 딸기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0: 네.
1: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케이크나 빵이나 뭐 과자나 뭐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되잖아요.
0: 네.
1: 그만큼 유통망이 상당하다는 걸 텐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력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한국의 뉴스를 잠깐 보시자면 그 딸기 농장이 딸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해외에서 싼 딸기를 사와서 제과점들이
1: 네.
0: 거기 이제 케이크에 싼 딸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생산된 한국의 제품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딸기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생과일로 팔리기도 하지만 케이크, 빵, 잼, 음료수, 아이스크림, 디저트 재료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중국산 딸기, 딸기 가공품. 이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식품 제조와 유통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이 정말 복잡하다는 점인데 소비자가 빵집에서 딸기를 살 때 그 딸기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지 네. 알기는 어렵습니다. 딸기 뭐 냉동 딸기나 딸기 퓨레, 뭐 잼, 시럽 이거 다 가공 단계를 거치면 원산지와 생산 과정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제과점, 뭐 카페, 식품회사, 대형마트의 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생크림 올라져 있는 그 딸기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하는
1: 네.
0: 강제 노동에 따라서 생산된 그 제품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미 뭐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북한에서 재배하고 유통된 딸기들을.
0: 당연하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들여다보면서
1: 네.
0: 수산물을 먹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마트에서 하면 아 이게 북한 노동자분들이 가공에 손질해서 만든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1: 네.
0: 그 문제가 좀 계속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1: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또 정확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0: 저도 인정부터 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입니다. 딸기, 수산물, 의류, 가공식품처럼 일상적인 상품을 통해 가공 노동의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케이크 한 조각, 빵 하나, 냉동 과일 제품 하나가 어떤 공급망을 거쳤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은 원료 공급망을 점검해야 되고 정부는 북한 노동자 사용 가능성인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이게 현장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혹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딸기가 어떤 손을 거쳐 하는지 물어야 된다. 값싼 상품 뒤에 감춰진 강제 노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진실을 외면치 않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할게요.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얘기 꽤 많이 했죠. 아직도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트루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

0: 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아. 제가 좀 차를 하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예. 잠깐
1: 예,
0: 세워주시면.
1: 예예. 예, 토이트 나가서 바로 정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아, 예예. 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1: 예.
0: 천천히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 돼가지고.
0: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1: 예.
0: 어,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1: 예, 네,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할 시간은 됩니다.
0: 예, 예.
1: 아, 예, 잠시만요.
0: 네.
1: 예, 정체했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0: 지금
1: 말씀하죠, 예.
0: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가
1: 이제 마지막 납품 바로 나가는 길에 연락 왔습니다.
0: 어, 어디세요 지금?
1: 지금은 이제 봉담 IC에 있습니다.
0: 봉담 IC.
1: 예.
0: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1: 집은 오산이요.
0: 오산이세요?
1: 오산대. 예.
0: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1: 예, 회사가 예, 회사가 봉담에 있습니다.
0: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1: 예.
0: 사시는
1: 예.
0: 곳은 오산이시고.
1: 예.
0: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1: 아, 저희는 반도체죠.
0: 반도체?
1: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그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0: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1: 아유,
0: 왔다 갔다.
1: 이제,
0: 그러니까
1: 예,
0: 바쁘시겠어요.
1: 지금은 예, 예.
0: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1: 예, 3월.
0: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0: 예.
1: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0: 네네.
1: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창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시바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0: 찬양대까지?
1: 예.
0: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1: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0: 다행이네요.
1: 예.
0: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통역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0: 네네.
1: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생각하는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0: 찬양대를 원래 교회 네.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1: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예. 우리 변상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1: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다 보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0: 가까운데 있다가 보니까
1: 예.
0: 6개월 예. 방학이었잖아요.
1: 예.
0: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1: 예,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0: 예.
1: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0: 교회도 그래도 집 근처예요?
1: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0: 회사 근처로
1: 차가 있으니까 예,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예.
0: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1: 아, 너무 좋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알아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끝까지 천국 소망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1: 아, 예.
0: 네,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예.
0: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0: 선물이랑 잘 받았습니다.

0: 받으셨고 이제 예.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1: 예.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1: 아,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0: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1: 아, 예.
0: 집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PD님.
0: 아,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근데 그때 아, 예.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나가신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요. 혼자 아, 가셨습니까? 예. 혼자?
1: 예, 혼자. 예.
0: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 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1: 예, 지금은 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바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 주시겠죠. 저도 예. 노력하고 하면. 예.
0: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 기도 예.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1: 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변성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예.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변성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나의 하나님요.
0: 나의 하나님.
1: 예.
0: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1: 아니 워십에서 불렀던 건 예. 일단은 예.
0: 워십. 어떻게 예.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1: 어여쁜 나의 형제요.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0: 그게 여러 가지 요즘 예.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1: 예.
0: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 것 같아요.
1: 예.
0: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1: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0: 네.
1: 가사 때문에 좋아.
0: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예.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나의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0: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1: 예.
0: 그래요.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예. 늘 안전운전하시고 그 이후로도 예.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1: 예,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화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화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셋
0: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손재석 보혈 메들리, 우리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희 극동방송의 정말 메인 정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전남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7시 30분에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0: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의 백성이 옛적 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 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 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코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에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던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칼로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굶주릴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내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주의 참된 종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바벨론에서 다르게 살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권력투쟁이 일어나죠. 권력투쟁. 뭐 가정에서도 결혼하면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몇 명만 모이면 누가 보스가 될 건가. 결국은 지배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건가.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더 많은 힘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 자, 요한계시록의 두 왕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실체는 누구냐? 마귀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이 나라의 신이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두 왕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바빌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실체는 사라졌는데 끊임없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바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바빌론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출발됐겠지만 유대에는 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 로마 제국의 유대가 예루살렘에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유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때 일어난 인물 중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은유화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 그래서 이 바벨론은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교만, 탐욕, 그리고 불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의 전형입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의 이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바벨론화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붙잡아 온 유대의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죠. 먹도록 하죠.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왕실로부터의 혜택, 향응, 그 베풀어주는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바벨론화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나중에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모음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유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속해버렸어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백성이 된 거죠. 그들은 연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살다 보니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그 바벨론 시계 그 모든 것 안에 푹 젖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회유 또 그들이 끊임없이,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아이덴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를 지키고 그 바벨론 제국에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왕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지만 자기의 고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안에 흡수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인가, 이제 이 싸움을 이제 우리가 첨예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겠죠.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염되잖아요.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갈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세속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이 어떤 것인가, 그 바벨론의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좀 살펴보아야
우리가

바빌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빌론을 첫 번째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큰 바벨론 이래서 큰 바벨론, 이 접두사가 붙어있죠.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어요.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great. 다니엘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빌론 왕이 자기의 나라를, 제국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허세를 떠는 겁니다. 큰 바벨론. 실제로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애굽까지 다 집어 삼켜버린, 뭐 아수르도 대단하고 애굽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을 다 집어 삼켜버린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다, 그죠? 이 황제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Great라고 하는 큰, 위대한. 그래서 왕들은 신상을, 자기를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들, 그죠? 여러분이 뭐 요즘 로마나 그리스나 이제 이런 곳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상상 불가사의한 것들이. 이 왕의 자신의 업적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는 이 왕의 이 교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그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도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화려하게. 또 원형 경기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 거대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얘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또 더 높이, 더 높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을 만들고 또 황제들 안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만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하였어요. 권력은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그 오만함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에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맡겼는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이 열강의 틈에 끼어서 피해를 입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바벨론 조국의 후계들이 계속 출현을 해요. 거대한 제국들, 여기는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이제 이 권력은 뭐예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소수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뭐 박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1세기에 빠르게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신경이 건들려진 거죠.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되고 이제 혹독한 핍박기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포악성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어떤 세력이 일어나면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고 또 이 바벨론 우리는 큰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드래곤. 이제 이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큰 바벨론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위협합니다.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은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하다 보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게 목표가 된 교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교회가 이제 이 세상, 이 바벨론식의 이 문화, 그렇죠? 오만해지고 커질수록 더 권력화하고 또 통제하고 또 침략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가장 오늘 교회의 무서운 도전은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친바벨론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있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 문화잖아요. 한국이 또 특별히 한국 사회가 비교와 경쟁, 거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도 없어지죠. 나중에는 동종 업종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또 그 커진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착취하고 쟁취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냐 작냐의 개념으로 우리의 뭐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개념보다는 진짜냐 가짜냐의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이 바벨론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늘 교만입니다. 교만. 이 바벨론 하면 교만, 그리고 탐욕, 이게 이제 딱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이 어떤 외형적인 숫자적인 어떤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1990년 2월 14일 그 보이즈호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찍은 사진이 세상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어떠냐,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점이에요. 작은 점. 그걸 페일 블루 닷이라고 그랬죠. 푸른 작은 점이라고 그러죠. 푸른 작은, 창백한 푸른 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 물리학자가 그 나사를 설득해가지고 항진하던 그 보이즈호의 차량 장비의 그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리는 거예요. 이제 뭐 반대했는데도 그걸 결국은 돌리게 해서 이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주 창백한 푸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거를 여러분 보신,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점이 어디가 지구인지 잘 몰라요. 무수한 그 행성 가운데 창백한 푸른 점이 딱 하나 찍혔는데 그게 지구였어요. 60억 킬로미터 멀리서 이제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수준이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천억 개 정도가, 별이 천억 개 정도 모이면 그게 은하를 이루는 겁니다. 은하. 한 은하가 천억 개의 비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하 개를 만들려고 하면 천억 개가, 그 은하가 천억 개가 또 모여요. 은하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현대 과학이 다 얼마나 더 넓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 Great Babylon이라는 단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쓰는데 Great라는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Great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Great는 Great God 나가는 거예요. 오쏨과 하시라고 그러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서 지구는 작은 점 딱 하나 찍어 놓은 거야. 구별도 잘 안 돼. 그 점 딱 안에 아시아가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겠죠. 부산이 있어요. 해운대 해변녀가 있겠죠. 그게 수영동교회가 있겠죠. 수영로교회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 그거는 점을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 티끌 훅 불변 사라져.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교만에 가득 찼어. 큰 바벨론. 자기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교만을 해결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길을 따라요. 어린 양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도살당하신 어린 양,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힘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 물량주의적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한순간이면 훅 하면 사라질 것들을 내세우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부풀려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가짜란 말은 뭘까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길풉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속이는 거예요. 우선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오직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된 모든,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온통 우상의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셋째는 바빌론 조국의 특징은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이거는 뭘까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물, 그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리고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음란한 문화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바빌론을 음녀로 상징합니다. 음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방식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판단력을 무뎌버리게 만들고 그냥 한순간에 속이는 거죠. 자, 이 음녀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전체를 잘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상 숭배가 곧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세상의 그 성적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타락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예배의 타락은 영적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결국은 세속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다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답게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이미 영적 음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진 세상 안에 벌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그 두 교회 빼고는 다섯 교회 안에 이미 이 바빌론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파괴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것, 바벨론화되는 것, 유대인이 바벨론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70년의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냥 바벨론화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벨론의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 왕실의 혜택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큰성 바벨론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바벨론화에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운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망해요.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뭐죠 여러분?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결국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쇠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의 제국들도 마찬가지.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가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삶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양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빌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형장에 힘없이 매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빌론인가, 바빌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성해지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 세상의 그 이면의 허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전선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 두고 헛된 망상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외협력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 기관과 소통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입장과

0: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고 열쇠는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진 차가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감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을 먼저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땅에 직접 걸어가 외로운 여인의 말벗이 되어주셨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연결되셨을 때 깨졌던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빈부격차, 이념 논쟁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담에 가로막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의 소통 벽을 깨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하려면 먼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사정과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주는 공감의 연결망이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지금 청년 세대와 교회를 다시 잇기 위해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예배가 낯선 신입생들을 위해서 8명씩 소그룹으로 모이는 조별 채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을 벗어나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신앙 상담을 친근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청년들이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활동하면 학교 채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학 연계 채플도 준비 중입니다. 청년들의 외로움과 방황에 깊이 공감하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돕는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워두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막힌 담을 향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의 아픔인 일제강점기였던 36년의 역사를 치우고 싶습니다. 치우고 싶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열어보면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 일본 제국을 향해서도 친일파가 생겨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친일파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그저 왔다가 우리가 앉아있는 다리만 데워놓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친일파의 행렬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 가운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일제의 무력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해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증거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2026년 8월 15일은 지난 1945년 8월 15일 조국을 되찾은 이후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강토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민족의 순환기를 겪었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민족적인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다시 한국교회가, 경신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교회가 우리의 선택의 여지 속에 있지는 않는지 위험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광복 81주년과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민족적인 결단을 이끌어냈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후회가 다름 아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일제의 무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국 교회에는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요, 민족을 결단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족적인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 역시 일제에 의해 고난받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미가 14장은 당시의 애국가였습니다. 교회에서 울려보냈던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가 교회 예배당으로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 일터, 심지어 일본의 항거에서 투옥되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감옥에서도 불려쳤던 민족 희망가였습니다. 결국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으로 이끌어진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한국교회의 영적 광복의 기운이 먼저 싹돋고 그 영적 광복이 이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인정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광복. 영적 광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 자유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것이 영적 광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참담한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졌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광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영적 광복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어디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 몇 곡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 광복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민족의 순환기에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광복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영적 광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요즘처럼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예배당의 마룻바닥이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눈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에 겨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면 나의 선택의 여지로 결과물로 가져온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기대로 말미암은 소망에 벅차오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증거되었던 영적 광복에 대해 다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로부터 해방된 영적 광복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영적 광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광복을 경험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다시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실 것인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첫 번째 스텝은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의 36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다가 해방되었던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기대감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근거에 한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그 성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그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신교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잖아요. 믿음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특별한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여러 배경 가운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만 한다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었던 그 역사가 근거가 된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 저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과 함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요새였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정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성, 아무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성. 그런데요, 그 성에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성경 다 갖고 계시지요?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고 넘쳤기 때문에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저 위편의 물을 끊어놓으셨습니다. 마치 물을 벽돌 한 장을 켜켜니 싸서 견고한 벽을 만든 것처럼 물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도록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소식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민들이 들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민들은 어떤 장치를 했는지 여호수아 6장 1절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 성경 번역본 가운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매우 사실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잖아요. 굳게 닫혔다, 볼트로 조였고 또 빗장을 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만큼 여리고성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우리는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 밖에 있으면 심장이 동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예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살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그 현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요새 같은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어떻든 난공불락 요새 앞에서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비상식적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전쟁의 무기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손안에 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무작정 걸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을 옮기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을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양각 나팔 일곱은요, 트럼펫 일곱 개를 얘기합니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가 해답입니다.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를 손에 쥐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기를, 전쟁 무기를 손에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양각나팔 일곱, 여호와의 궤, 예배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조금 짤막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입니다. 치유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침묵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말을 섞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예배는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 필터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걸러내지 못합니다. 걸러내지 못해요. 걸러내지 못하면 이 예배가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 필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서 두 번째 스텝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세 번째 스텝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엿새 동안 매일 이른 아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 볼멘 소리 하지 않을까요?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곱 바퀴를 돌라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 현시대가 아무리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니까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있지 않는 그 물질을 손에 쥐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나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중심이 계속해서 굳어져 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든든하게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세 번째 스텝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갖게 된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표지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 광복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면서 결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했는데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현장은 난공불락인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수없이 무너지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기간 동안에 미 대륙의 한 모퉁이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부터 비롯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믿음의 결단이 난공불락의 요소였던 인종차별의 거대한 성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에 너무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섰던 현장이 조지아주에 인접해 있는 테네시주의 채터누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한 길이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가 서 있는 그 길은 원래는 다른 도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심하였던 그 시대에 그곳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섰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는데 인종차별에 앞서 있었던 백인들이 그 현장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고 나와왔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진 곳입니다. 그 결단 이후에 그 길의 이름이 마틴 루터 킹 블루바드 마틴 루터 킹 대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에는요 수없이 많은 마틴 루터 킹의 이름이 붙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냈던 그 현장, 일제강점기에 예배당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했던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장엄한 현장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걷기를 함께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난공
군락이 요새 같은

0: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영적 광복을 다시 맞이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뚜렷하게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7-1900번,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이날이 되면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를 꿈꾸며 기도했고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광복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은 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인데요.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광복의 기쁨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

할 것인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복음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컨티넨털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을 보라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 찬양이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메들리까지 두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너무 익숙하게 누리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있었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저항했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자유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행하는 행저질라는 오늘까지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오영훈 PD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아, 제가 광주 극동방송에서 아주 떠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기 낳고 좀 키우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오영훈 PD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영훈 PD와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0: 성계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송정미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가 일하시네 두 곡 이어진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고 스포트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찬송가 콘서트. 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합니다. 아,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아,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실 거죠? 네, 필사 프로젝트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또 잘 쓰시고 진짜 마지막인 그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콘서트 현장에서 다 함께 쓸 예정입니다. 나 필사 노트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필사하실 수 있게 그날 준비해 놓을 거고요. 필사 노트 있으신 분들은 필사 노트 지참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노트에 필사하셨던 분들은 개인 노트 가져오시면 되고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광복절 전날이기 때문에 이 오프닝에서 광복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광복절에서 광이 빛광자잖아요.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찾아온 빛.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사실 우리 인생에도 광복을 기다리듯이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까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 광복을 경험한 우리 민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빛 되신 주 함께 할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으로 유명한 이 찬송은 세라 애덤스가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고독한 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사를 썼는데요.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 야곱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돌베개 같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역설적인 고백이죠. 그럼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과 함께 들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을 지날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끄는 사다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묵상과 기도 함께 나눴고요.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남겨주시고요. 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땅의 평화와 복음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주말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오늘 그리고 주말 보내시고요. 잠시 후부터는 그런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해줄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방송해드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아,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진행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호흡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오영훈 PD와도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축제를 개최해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 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현대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 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났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0: 장로님과 익산, 군산, 전주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0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을 더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에 오색 한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고풍스러운 부채춤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웁니다.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1: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 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사물장단과 전국 어린이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 무대는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0: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빛나는 한국.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선보입니다.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 목사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에게 한 부탁. 전쟁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복음 방송을 세워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종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HLKX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을 재현한 무대 함께 하시죠.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아이들의 대열이 무대를 채웁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극동방송 70년 방송선교의 발자취와 복음의 열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0: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

0: 혁명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합창 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1: 이마은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벅찬 청취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입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 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아사헬 대 아브넬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중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아홉 번째 이야기는 아사헬 대 아브넬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전자의 경우에 속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경우였죠. 많은 군인들이 훌륭한 용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이던 것과는 달리 아사엘은 타고난 재능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의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훌륭한 용사로서 꼭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바로 판단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멈춰야 할 때, 조언을 들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아사엘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 신호들을 잘 판단하지 못했죠.
2: 아이고 형,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칠 수가 있어?
3: 아사엘, 그만하지 못해.

0: 얼른 대열로 들어가!
1: 사울 왕의 군대와 마지막으로 마주친 게 벌써 1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게 된 다윗의 무리는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세력 밖에 있던 블레셋의 영토에 숨어들었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

0: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을을 습격하러 떠나 3일 만에 돌아왔을 때는 다윗이 머물던 마을 시글락이 도리어 습격을 받아 난장판이 된 채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1: 생존자가 있습니까?
2: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 털어가고 집들은 모조리 타고 있습니다.
1: 그럼 내 아내 아비가일도?
2: 죄송합니다만
1: 마을을 비워두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사흘 왕이 이곳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첩자를 심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번에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다윗 왕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더러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제 손으로 절대...
2: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처자식들까지 다 잡혀간 마당에 보십시오. 사울 왕은 지금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우리 재산도 다 훔쳐간 사람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3: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 추격하겠습니다.
2: 아사엘, 일단 좀 기다려.
3: 아니 형, 여기 흔적들 좀 봐요. 분명히 얼마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서 이 아말렉 놈들을 쫓아가야지.
2: 기다리라고 했지?
4: 잠시만, 방금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3: 아니 지금 여기 서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쫓아가서 다시 가족들 찾아올 궁리를 해야죠. 우리아가 아말렉 사람들 칼을 발견했다니까요.
2: 아말렉 족속 칼이 발견됐다고? 여기서?
3: 그렇다니까요. 아말렉 전사가 떨어뜨리고 간 게 분명해요.
4: 아말렉 족속 칼이라. 그렇다면 사울왕 소행은 아니라는 말인데?
2: 예,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4: 불꽃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봐서 그리 멀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빨리 뒤쫓기만 한다면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3: 맞습니다.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군사 30명만 붙여주십시오. 제가 다 구출해 오겠습니다.
2: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지금 우리 처자식들 목숨이 위태위태한 마당에 당장 쫓아가야죠.
2: 그러니까 내 말은...
4: 유암, 아사엘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4: 아사엘, 군사 30명을 뽑아서 먼저 출발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삼마! 헬라스! 일어! 30명을 차출한다!
2: 아사헬은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4: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아사헬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잡을 겁니다.
2: 그럼 후발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군께 돌이라도 던지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요압, 장군은 벌써 6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을 훈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를 저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어서 빨리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가서 군사들 떠날 준비를 하시죠. 서둘러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엘라살, 아비세, 출발 준비를 시켜라. 예.
1: 다윗은 모인 군사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군사들은 희망을 갖고 전투 준비를 신속하게 마친 뒤 아사엘 일행이 떠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밤의 행군으로 몸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였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정신이 없었죠.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죠. 어쩔 수 없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2: 아직 아사엘 일행은 안 보이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분명히 무슨 흔적을 남겨뒀을 겁니다.
1: 그렇게 그들은 이틀 밤낮을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거의 지나가기 전에서야 아사엘 일행과 합류하게 됐죠. 그때 아사엘은 들녘에서 거의 죽기 직전 상태의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사엘은 그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그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꼬박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 저 사람이 뭐라 하던가요?
3: 물어는 봤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 정신이 좀 드느냐? 내 주인은 누구냐? 사는 곳은 어디고?
4: 예,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2: 헌데 왜 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것이냐?
4: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 그리고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습격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년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그 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1: 다윗이 셀렉을 그 전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자 그는 다윗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습격한 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아말렉 사람들은 벌써 술에 취해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곡 위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완전히 기습을 당한 아말렉 족속들은 황급히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도 여러 날을 밤낮으로 걸어오느라 거의 탈진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아말렉을 치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죠.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돌아왔죠.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전투 소식을 전해듣게 됐죠. 사울 왕의 군대가 아주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 잠깐, 거기 누구냐? 아, 쓰러졌잖아. 보아하니 전령인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좀 도와줘!

0: 넌 어디에서 왔느냐?
1: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2: 아니, 빠져나오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0: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말해보라.
1: 우리의 군사들이 전투 중에 달아나기도 했고, 또 그 군사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2: 누가 죽고 누가 도망했다고? 아, 이스라엘 군대가?
1: 그렇습니다. 저희는 길보아산 근처에서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0: 그래서 어떻게 됐지?
1: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3: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이방인의 칼에 맞아 쓰러진 걸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0: 사울 왕이 비록 죽긴 했지만 다윗은 그 후에도 수년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지 여쭈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끌고 헤브론으로 향했죠. 그 시간이 한편으론 즐겁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론 괴롭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아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섬겼고 또 곁에서 함께 싸웠던 수많은 백성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으므로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직접 보고자 그 지역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거리를 가득 메운 수천 명도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하고 박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지만 나머지 열한 지파는 사울 왕의 후손 중 한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우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여전히 건재한 이스라엘의 아주 막강한 군대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인 수가 만 명이 넘었으며 아주 잘 훈련됐고 아브넬이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다윗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로부터 도망다니는 처지였지만 실제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명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두 사람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비롯한 그의 군대는 계곡의 이쪽 편에 멈춰섰고 아브넬과 그의 군대는 맞은편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정적이 흐르다가 누군가 먼저 계곡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1: 아브넬 곁에 엘리크 같은데 가까이 오게 하라.
2: 예. 가까이 오도록 하라!
3: 이스라엘 왕의 군대 사령관으로부터 전갈을 가지고 왔습니다.
2: 그럴 리가 있나? 이스라엘 왕 옆에 군대 사령관인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어쨌든 메시지는 뭔가?
3: 이스라엘 왕을 대신하여

0: 아브넬 사령관께서 요압 장군과 전사 12명을 기브온의 연못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1: 뭔가 수상해요. 틀림없이 함정일 겁니다.
2: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전면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우리 열두 전사가 승리를 한다면
2: 아마 아브넬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만한 아브넬은 패배할 거라고 상상조차도 안 하겠죠.
1: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2: 전 일단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3: 이북에 가서 전하게나 이스라엘의 왕께서 12명의 전사를 보내겠다고 말일세.

0: 요압, 여기 모인 용사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 특히 그 세 명의 용맹한 전사들은 맨손으로 블레셋군인 3,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떠돌던데.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1: 우리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래도 우린 정의로운 일을 하는 무용담들이 많이 떠도는데, 글쎄, 난 이스라엘 전사들이 그렇게 잘 훈련되고 용맹하다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이고, 몇 명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1: 그럼 어디 직접 그 실력을 좀 볼까요?
0: 실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소. 각 군대 용사들을 내보내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해봅시다.
1: 좋소, 그렇게 합시다. 아사엘, 아비세, 준비들 시키게. 예.
2: 아니요,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1: 아니, 아사엘.
2: 아브넬, 누구든지 내 앞에 세워보시오.
0: 요아, 아사엘은 여전히 흥분을 잘하는군요.
1: 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사엘만큼 빠른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장군의 군사들은 상대가 안 될 겁니다.
2: 자, 아브레, 다음은 누구요?
1: 자, 잘 봤어, 아브넬.
2: 아브넬, 이제들 말고 전사들은 없어. 최고의 전사들 말이오.
0: 자, 모두 공격하라.
3: 그렇게 각각 12명씩 양쪽 진영을 대표해서 나왔던 24명의 전사들의 싸움이 전면전처럼 양쪽 진영의 전투로 번졌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했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지게 됐죠.
2: 요압 형! 저기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어!
1: 아사엘! 그냥 가게 내버려 둬!
2: 아니 무슨 소리야? 가서 잡아야지!
1: 안 돼, 아사헬! 뒤쫓지 마! 아브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아주 위험하다고!
3: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해 다른 병사들은 어디로 가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아사헬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경고했지만 아사헬은 멈추지 않았죠.
0: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널 죽여.

0: 죽이고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보겠느냐?
1: 하지만 아사엘이 아브넬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뒤쫓아 공격하다 결국 아브넬의 창끝이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죠.
2: 내가 경고했지 않나?

0: 아사엘은 정말 육체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믿고 충동적인 열정을 부리다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성급한 자신의 약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능들만큼 잘 알고 조절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처럼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으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라고 하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나 실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죠. 하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죄에 대한 용서와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닌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저의 구주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요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부터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아사헬 대 아브넬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장하는 기업 혹은 실패하는 기업을 5년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개선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용서와 사랑,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낀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그 시편 기자는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Terry McAlmon의 I Sing Prais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크시아나님이 작은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약 속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Grace to you. 이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주현의 달빛과 스펠 썸머 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과 또 저와 이 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의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뭐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내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Continental Singers의 이 노래, 이 찬양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Continental Singers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세 곡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성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렇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학의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자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아,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 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성 듀엣이 소리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목도 있고 소리일도 있었고 노래한 어부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에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위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위드의 오 놀라워. 커맨시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이비 쿠의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 쿠 부연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철로 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 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로 역정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교회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자,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거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에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주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애썼던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 형제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제하는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전에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네,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그들의 노예살이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선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원성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강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남 1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침돼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쌀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펑펑이 가루라고 석도성 가루도 해야 되고 제가 억척스러워가지고요.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사랑도 받고 크게 욕 먹은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쇼터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 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 물자 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이 행군 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행운 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 2톤 정도

그리고 콩한 100kg, 저우기장 이런 작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하여요.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곳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도둑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곳간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독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큰 독에 북한 독도 크거든요. 한 독 채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독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선은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신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전 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 살 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거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앞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보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된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3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래 동네 안 가겠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래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춘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춘에 있는 조선소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 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지요.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힘찬 두 찬양으로 함께 복음의 메아리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0: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갱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의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에 잔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 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놀이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로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0: 그래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연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또 이게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1: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라고
0: 네.
1: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했어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1: 네.
0: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0: 네.
1: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가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해.

0: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 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0: 네.
1: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네.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에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

0: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1: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이게 문제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1: 네.
0: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0: 네.
1: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약간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과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에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막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십일조도 안 냈어요.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군인, 잔인한 사람 중인 군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0: 주셨다고 하는데 큰 내면이 크도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0,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이제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커먼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예,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는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구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시어 자유를 누리게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통합 찬송가 261장, 새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주님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외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침이 없이 전쟁의 고통이 없이 남은 생에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쳐나며 갈수록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고 샘변되신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나라, 하나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 시간 통치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

0: 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있었던 이 두아디아 지역은 아폴로 신전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이 아폴로는 알다시피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지키는 땅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키는 나라야,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도시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예수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의 백성들을 불꽃과 같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석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단을 쌓을 때에도 이 주석으로 이 그것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 마귀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통치자의 두 가지의 모습을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살피시는 예수님, 또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자 예수님이 아닌 어쩌면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예수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내 삶이 예수를 알고 시작했던 모르고 시작했던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의 나중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로 끝나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든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예수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분명히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그 사랑과 그 일과 그 사역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책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크고 작음을 통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모습을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달란트만, 때로는 두 달란트만, 때로는 다섯 달란트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하기를 원해서. 완전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더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 많은 교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교회의 힘은 바로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티끌 같은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회개를 통해 하게 하는 것은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와 같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야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큰 일들 속에 진정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부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 이게 얼마짜린데? 너 이게 얼마짜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겠어요. 맞아 맞아,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면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음으로 허비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가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돈계를 지키는 자라 그가 돈을 훔쳐가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말과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 하반절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하고 틀려요.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원칙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작은 시간이지만 쪼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쪼개어 드린 그 한 시간이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모든 시간을 주었구나라고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정말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은 너가 나에게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그 귀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0: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거꾸로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다 아는데, 남들도 다 어기는데, 남들도 다 해먹는데, 이런 것쯤은 우리도 해도 되라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지혜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찾는 신앙인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정말 바보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쩌면 노아는 이 세상에 가장 바보일 수 있어요. 배를 짓는 데 산 위에 짓고, 해가 떠서 밝은데 그 무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보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그 바보가 하나님 앞에 바보스러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섯 번째 시간 통치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통합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디 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해방의 참 기쁨은 종살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참 해방의 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묶임과 상처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깝지 않은 희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동지역에는 김용환이라는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안동지역의 명문가 후손이었던 김용환은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해 명문가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놈이라는 뜻의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김용환은 노름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노름판에 모든 돈을 걸고 승부를 했습니다. 돈을 따면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돈을 잃어도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름판에 돈을 쓸어 담았지만 김용환의 가세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용환이 다른 유흥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환이 죽고 나서 지금 가치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이 독립군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름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고도 평생을 파라코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김용환은 조국이 빛을 봤으니 나는 억울하지 않다며

끝까지 세상에 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바탕으로 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복음도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 자유와 부흥을 빛과 진리가 필요한 어두운 곳에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의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며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테너 장원상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4절에서 22절,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애웃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사기 3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데스티니 설교 16번째인데요. 아마 똑같은 얘기 16번 들었으면 이제 외울 거예요. 그죠? 데스티니가 뭐라 그랬죠? 데스티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팔자, 뭐 또는 부르심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것은 다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것은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용어고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저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희가 오늘 찬양했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져서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개척하면서 살아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방황을 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뭘 해야 되고 또 대학에 갈 때는 전공을 뭘 택해야 되고 졸업할 때는 이제 졸업하고 취직은 어디를 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과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민과 방황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불행한 뭔가 불편한 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래. 아 내가 대학 입시를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나는 조금 더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어. 나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좋은. 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요, 좀 못 먹어도 행복해요. 사람은 조금,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해요. 조금 출세하지 못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는 음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하면서 행복해하고, 돈을 못 벌어도 음악하면서 행복해하고, 또 미술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림 그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만 그리고 있어. 무슨 그림인지 이해도 못하는. 제가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 프랑스는 길거리에도 예술가들도 그냥 막 넘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려서 파는데, 무슨 피카소 그림 같은 거 해서 파는데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낙서해 놓은 것 같아, 낙서. 근데 뭐 그거 몇 유로 내라 그랬지? 5유로? 깎아서 5유로. 그래요. 뭐 처음에 10유로 내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렇게 돈 벌 거면 나도 돈 벌겠더라고. 이렇게 낙서 몇 장 해가지고서. 근데 그게 예술이래. 약간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해요. 왜? 그게 데스티니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펼쳐지는 데스티니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데스티니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림 그리고 음악하면서 행복해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그 재능과 은사들 부르심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행복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유지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셨냐면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데스티니들은 단순히 아,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거 하고 있으면 난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그래서 게임이 나의 데스티니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게임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그냥 나 하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각들이 없어요. 감각들이 없어서 아유 그냥 이거나, 아유 그냥 이거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리라 그랬더니 못 믿어요.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무슨 이삭입니까? 에? 이스마엘 지금 있는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처백에 낳은 자식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거나 잘 되게, 그냥 대학이나 잘 가게, 취직이나 잘 되게. 아니요, 여러분은 그런 사이즈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발견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발견하면 발견해도 이룰 만한 힘이 없어. 여러분 나이가 40 넘어가고 50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외국 나갔다 와도 한 하루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일할 수 있었거든요. 요번에는 한 3일 잤는데도 지금 피로가 안 풀려. 50 넘어가면 완전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발견해도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발견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나 얻어라 뭐 이런 걸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찝찝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천당 갈 거야, 이래서 위로를 주는 그런 아주 아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왜곡한 것이고 또 교회가 잘못 이제 세상 가운데 프레젠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 계획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게임하면서 즐겁게 살 아니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회를 바꾸시는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의 DNA 가운데 심어놓으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데스티니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밥 달라 뭐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그건 다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고, 나를 통해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요,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 16번째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웃은 사사였죠. 사사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그때그때 세우셔서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리더인데 왕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사사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와 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면에서는 왕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사는 영구직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만 임시로 등장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놓는 거고, 근데 물론 이게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차이긴 한데 하여간 뭐 왕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에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 살펴봤죠. 근데 삼손과 에웃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대를 잘 만나지 못하거나 운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 다 매장되는 것이 이 사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 살다 보면 꼭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라는 환경이 불우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꿈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꿈을 접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편치 않는 마음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조금만 더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뭐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아, 그때 그 사건만 없었다면. 아,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아, 그때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그때 아프지만 않았다면. 약간 뭐 이제 이런 아쉬움들과 그런, 아쉬움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만 했더라면, 뭐만 했더라면. 자,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다 팔자소가 아니야, 팔자소가. 네가 그냥 그런 팔자 타고 난 거야, 어쩌겠냐. 이게 세상에서 그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팔자가 아니라 데스티니를 이야기해요. 데스티니와 팔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팔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안타까운 일들, 또 후회스러운 일들, 원치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아. 그게 네가 태어난 팔자야. 그게 팔자라면 데스티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데스티니는요 절대로 그것을 잊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위대한 것이고 너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타고난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을 팔자로 껴안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것만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약점들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그냥 대충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타고난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팔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참 사나운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었어. 사나운 팔자를.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두 명, 다니엘과 요셉,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별로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누굴 가장 닮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 나오는 게 다니엘 아니면 요셉이야. 왜냐하면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거든.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팔자가 사나웠는지 알거든.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4시가 됐어요. 근데 아마 다니엘은 4시였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4시가 돼서 거세를 당했어요. 총리하시겠어요? 뭐 다니엘과 같은 길을 걸어서 총리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등병 생활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노예예요. 영원히 1등병으로 못 올라가. 2등병으로 평생을 있는 거야.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살았지. 총리하는 대신 그거 할래? 그럼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젊음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모세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 되겠다 그러죠. 모세는요 80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뭐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베드로는 글도 잘 읽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만 보고서 와,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어. 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거기까지 올라갈 때 과정을 보면 쉽게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돼. 너는 태어나기를 벌써부터 글렀어. 이런 운명을 타고난, 운명이란 말은 좀 그런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타고난 보급슴, 그 운명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위로를 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인생을 곰곰이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했던 그런 비결 또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에훗에 태어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들, 타고난 팔자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했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데 상처가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부터 다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에훗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 삼손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와, 대단한 용사였고 힘도 센 사람이었고.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불렀지만 아마 왼손잡이라는 거 빼고는 삼손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에훗은 태어난 시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해서 18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나라도 일제에 한 30몇 년 동안을 식민지로 지냈잖아요. 그 식민지로 지내는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한국에 금메달을 안길 수 없고, 왜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근데 에훗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민야드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야민야드 이테르라고 그러는데 야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이란 뜻이고 야드는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그리고 그 뒤에 이테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앞에 거를 꾸며주는 그게 불구인, 다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민야드 이테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다친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문자적으로 하면 오른손이 다친 또는 오른손이 불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가끔 왼손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문자적인 뜻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훗은 보면 아마 오른손을 쓸수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나. 근데 그것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훗이 말이에요.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경비가 너무 허술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검사도 안 해. 칼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쑥쑥 들여보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훗이 별로 그렇게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아마 중간에 오른손 불구가 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을 겪다가. 그래서 이 왼손만 남았는데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칼 쓰는 것도 좀 어눌했을 거고, 그다음에 몸도 좀 비리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어쨌거나 별로 경계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들도 왕한테 들어보낼 때별 생각 없이 아유, 저런 놈이 무슨 일 하겠냐 그러고 들어보낸 거죠. 또 여러분,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식민지 때 조공 갖다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이완용 옛날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용사고 막 심지가 굳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좀 비리비리하고 별로 옛날 보면 좀 내시 비슷한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삼손처럼 힘이 세고 뭐 용사고 이제 그럴 거라고 얘기를 이제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도 그렇고요. 이 전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도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 부름받을 때 보면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보통 사람, 어쩌면 보통보다도 더 이제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강한 자,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쓰시고 가난한 사람들 쓰시고 연약한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뭐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이제 그런 사람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만 쓰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게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큰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런 위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는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데스티니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을 만나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을 때 기계 만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기계를. 저는 지금도 기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처음에 구하면 설명서를 읽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 기계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기계를 보면 아 이건 뭐 하는 거겠구나 이 감이 와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갔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전기톱을 하나 샀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근데 그 당시엔 한국에 뭐 전기톱이나 목공 같은 게 없을 때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부흥하고 모터가 돌아가고 막 저절로 잘라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하나 샀어요. 사고서 이제 나무를 사가지고서 이걸 잘라가지고서 내가 이 책장하고 책꽂이를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샀어요. 그러고 사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딱 재단을 하고 이제 전기톱을 켰어요. 근데 뭐 그까짓 거 설명서 읽어볼 거 없지만 전기톱은 간단하잖아요.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꽂고 스위치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흥 아 뭐 이까짓 거 설명서 본다고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죠. 근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잘라보니까요 이게 붕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심해가지고서 똑바로 안 잘라지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절대 똑바로 안 잘라져요. 삐뚤삐뚤삐뚤 맑게 잘라져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겸손하게 설명서를 이제 펼쳐봤어요. 설명서 펼쳐봤더니 설명서에 나오더라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똑바로 안 잘라진다는. 그럼 어떻게 자르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무대기 하나를 그 위에다 이렇게 대고요. 전기톱을 이렇게 딱 밀착시킨 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팀목이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밀면서 잘라야 똑바로 잘라지지. 이렇게 버팀목 안 두고 그냥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고 제가 이제 다시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톱은요 진짜 단순한 겁니다. 그냥 톱 하나, 모터 하나, 본체 하나, 스위치 하나, 전기 하나. 다섯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그 전기톱을 디자인한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섯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섯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 단순한 사실 하나 결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누구와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그게 맛은 괜찮을까? 너무 짜지 않을까? 떡볶이가 좋을까? 오뎅이 좋을까? 아니야, 그거보다는 뭐 빕스가 날 거야. 아, 근데 빕스 먹으려면 돈이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끌까? 아니면 누구한테 쏘라 그럴까?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특별히 자매들은 두 배쯤 더 복잡해. 근데 이런 복잡한 인간들이, 이런 복잡한 인간들이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설명이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설명서라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왜 우리에겐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그 죄의 기원은 어딘지, 이 문제를

0: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계신 설명서예요. 이걸 읽지 않은 사람은 아주 어리석거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거 안 읽어봐도 내 인생 알아서 살 수 있어. 그러다 제가 나무다 망쳤다니까. 아, 그까지 나무야 망치면 다시 사면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망치면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설명서 읽어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굴레를, 환경의 굴레, 또 원망했던 그런 조건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굽 같은 사람들, 타고난 복이 없고 타고난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포텐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입니다. 아,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안 좋고 건강도 어쩌고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하여간 수많은 것 때문에 낙담해 있고 소극적이에요. 아, 나 같은 게 뭘.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에휴, 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긴 한데 뭐 나 같은 게 뭘. 민폐는 안 끼치면 다행이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에훗. 예?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불구.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가 아니거든. 다 육체로 살아야 되는 사회였거든요. 더군다나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남자의 값어치는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냐에 서 완전히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을 생각하면 하여간 그 남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가장 갖추지 못한 최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 없고 말도 어눌하고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패배,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창조자를 만나고 나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 보면 이 믿음이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거듭나고 창조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러 가는 일이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일단 가봐야 돼요. 일단. 일단 뭔가 해봐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순종해봐야 돼요. 물론 그러다가 젊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면 뒷감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전부 다 조심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할 거면 은혜가 왜 필요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준다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뒷감당 해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봐요. 아유, 나는 뭐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일들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뛰세요.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하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모자리가 되고 선교의 모자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갖가지 채광 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

기회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광복절 아침이죠.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시 그 빛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요. 기쁘면서도 이 광복절 아침은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도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광복절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그늘이 싹 걷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빛과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모닝프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영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라를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 속 히브리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이들은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잃어버린 고향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겹쳐져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마커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송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찬송가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어 찬양과 민유경의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소작농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온갖 복음에 세 복음에 다 나온 비유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예요. 근데 모든 비유들 중에 설정이 가장 황당한 것이 오늘 비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주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있는 아주 부잣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도 치고 즙틀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졌는데 그걸 소작인들한테, 테넌트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로 설정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열매 좀 달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게 있었겠죠. 그 보내는 종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황당함 속에 단순히 그 소작농들, 테넌트가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주인도 보면 좀 상식을 넘는 주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상식에도 좀 맞는 스토리 같아. 근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주인도 아 그렇게 종 보냈더니 때려, 또 보냈더니 죽여, 또 보냈더니 돌로 쳐. 그런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더 심하게 가면 갈수록 이 상황들이 악화되는 상황,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내는 또 주인은 무슨, 이게 뭔 시추에이션이에요? 주인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인, 임대인들도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나 이들이나 도끼인 객끼인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황당함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관계가 나와요.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소작농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소작농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 소작농이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작농에게는, 소작농들에게는 세,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포도밭 주인의 관계와 소작농과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내는 종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 종들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인, 성령 하나님, 종들,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작농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는 종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아들, 여러분들이 아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인 우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Sovereign Creator God,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 속에 제일 먼저, 비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들한테 빈 땅을 빌려주면서 니들이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어서 잘해야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고요. 즙 짜는 포도 즙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훔쳐가거나 그럴까 봐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reation God, Creator God,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 속에 이 소작농들이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의 역동성을 보면 그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보면 이 소작농들은 뭔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말할 때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을 죽여도 그들이 원하는 거 사실 되지 않거든요. 주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핵심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핵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그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던 거는 따라갈까요? 신분 착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테넌트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세를 받고 잠시 맡겨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인,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너 소작농인데 you're a tenant. 너는 소작농인데 너 주인 행세하고 있나? You're trying to be an owner 라고 누가 지적하잖아요. 이 소작농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더 발끈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적반하장처럼 사실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작농이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받아서 이 감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도 거부하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지만 45절, 46절 두 구절이 이 21장을 끝마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존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숙한 곳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struggle 있어요. turmoil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작인인 걸 알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주인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더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끔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 연고이냐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다 보니 이사야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소작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저도 정말.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것이 신분 착각. 이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일가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원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두 번째로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들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인스피레이션이 우리 안에 영감과 감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세요.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송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주인 아니고 소장농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놀라운 거는요, 이 정말 황당한 스토리인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문 닫고 안 가라고 해도 또 나타나셔 또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하운드 오브 헤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면서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심지어 우리 삶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세요. 병에 걸리고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욥의 신앙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지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pull the rug out of the 그냥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삶이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종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보내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메시지가 있으세요? 이 비유는 저의 서 있던 그 안정 그물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고 이렇게 pull the rug out of my feet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관계를 보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안에 원한을 갖고 있는 저의 이유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세요. 주인은 알았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몰라주셨을까요? 아니요, 알으셨어요. 아들 보내면 때리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는 다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그 아들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신성 모독. 성경에 유일하게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 거부. 이 세 가지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안 믿어요. 아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여러분,

주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인과 소장동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혔던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주인과 소장농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He made Christ to be sin for us.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되고 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원한 관계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꺼야 꺼야 할 거야,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치유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원수를 말입니다. 적대감 때문에 일어난 죽임이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주인은 아르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셔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적대감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 소장농들의, 원수 같은 소장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메신저를 보내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열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은 그 열매나 그 포도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낸 거는,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장농들이 소장농인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원수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셨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신분이 착각된 것,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모독하고 막고 거부하고 보내주는 메신저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원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포도밭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죄책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하도다 함을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리 쓸모없다고 밖에다가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이 말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소장농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대신 원수가 되어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죽은, 원수로 죽은 그것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주인이 아셨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을 그들의 신앙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또 바울은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or the Jews is a stumbling block. 발이 채이는, 딴지 거는 돌뿌리라. Stumbling block.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foolishness to the Gentiles.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우리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딴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우리 아성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스톰블링

0: 밖에 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깨지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넘어지지 않고 딴지 안 걸리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거부하면은요, 나중에 그 돌이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시는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째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중독이 된 TV를 아이들과 아내 몰래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테레비를 보고 즐겼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테레비를 보면 습관이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영화관 가면 전 되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15분 있으면 잠들어버려요, 스크린을 보면. 근데 테레비를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저 2층 테레비방은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 도르래 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많이 나요. 갑자기 잠들랑 말랑 테레비를 잘 보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쪽지비로 낮짝 있지 딱 걸리니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저쪽 가셔서 화장실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막 갑자기 들킨 그걸 감추지 못했더니 아내가 불쌍하고 자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뭐라고 야단치거나 바가지 긁으려고 온 거 아니고 나도 그냥 테레비 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앉아도 돼? 저에게 거친 돌 같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당장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제 신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는 중독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감사가 회복되고 있어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분명한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전도서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면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